0: 너가 허스커 허트러시다! 너가 허스커 허트러시다! 너가 허스커 허트러시다! 너가 허스커 허트러시다! 너가 허스커 허트러시다!
1: 아니, 뭐?